여러분, 기대해.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 아멘. 아멘,

여러분, 기대해.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 아멘,